0: 지금 만나다 사업을 무시하게 하지 않아 앞으로도 이 유니티 카펫이고 무겁게 인다서 되시고 숨을사 유니티 카펫인다 카펫 코파사리 유니티 컬러로 흥미나 보시는 거라 유니티 카펫 카펫 코시는사
1: बत्ती को ताक हाई ख्याल गरम
2: नेपाल विद्युत प्राधिकरण सोलुखुम्बु वितरण केन्द्र